0: 연탄 사러 갔다. 이 홍시다시 씨 딸이골다시 사러 갔다. 인 홍시에시 리인 오르다시 슬라토 아르마.
1: Az elhangzott bejátszásért mindenkitől elnézést kérünk.